가지고 속은 봐. 아빠. 만나지 놀라. 일만하고. 루이야, 놀라이. 너만 달려도 놀라면 돈 깔려도 바뀌어. 난 놈아도. 늑단 잡아먹어 슬링하는 수고. 목내기를 하고 있어.

0: 생각하겠다.
1: 아이, 오곤.
0: 아이, 몰라. 이모 포실렸다, 가.
1: 잠깐, 오늘만 곧 가야 되네, 산탈로시야. 미요시요, 세군포롤. 보니 똥뚜네, 옵시.
0: 도우산, 우이, 여러분이 대담은 거 아냐? 여러분, 엑서사이스라면 또?
1: 맞습니다. 아니, 이대네, 뭐, 파키스타, 아래고, 엉탕, 뭐, 일록, 니 뭐, 기계라고. 북, 안, 그라이오, 바굴바굴.
0: 응, 싸?